0: 사단장님.
1: 김중영, 또 무슨 일이야?
0: 오늘 중공군 포격이 어딘가 특별해서 말입니다. 사단장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1: 폭격 다 멈췄잖아.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내일 모레 새 사단장 오니까 그분께 직접 말씀드려. 자, 빨리빨리 움직여. 어?
0: 사단장님!
2: 괜찮아, 괜찮아. 어?
3: 마셔, 마셔. 괜찮아.
2: 너도 일로 와, 마셔. 아이씨.
3: 앉아, 앉아, 앉아. 어?
2: 이봐 진짜 오늘 쥐새끼 같은 중공군 때문에 먼지만 존나게 먹었다 진짜. 어? 아,